0: 나 애모 아이 때라 해라 노래 다 배과
1: ABC Cardinal 730 AM. Escúchanos online en www.abc.com.py/730 AM o descarga la aplicación de ABC Color a través de Google Play.